하니 통감아 딕디지가라 호이 나르니 통감아 딕지르크 몽골린 오하니 통감아 사추지가라 호이 나르니 통감아 세드르크 몽골린 히모니 통감아 세트럭 몽골인 김원이 통과 나

하니 통감아 딕딕지가라 호이 나르니 통감아 딕지락 몽골인 우하니 통감아 사추지가라 호이 나르니 통감아 세드락 몽골인 히머니 통감아 세트럭 몽골인 기모니 통가라.

하니 통가마 딕디지가라 호이 나르니 통가라 딕지르크 몽골리 우하니 통가라 사츠지가라 호이 나르니 통가라 세드르크 몽골리 히몰니 통가라 세트럭 몽골인 히모니 통가 나.